그 카페에서 들었을 생각은 그 내태라 이제 애들 우리가 그때 우리 내태 그때 뒤 내태를 좀 타고 뛰고 건드려는데 애들 건드 있어야 되는 이제 country western country 이 지금 어디 타미 한데 가 센터에 하나 가 내선데 그 생각이 뛰어선데 센팅 하나 쓸미 가이드 매우리 이제 가 뛰어 CBC 그 이제 country hold down 그 시에 뛰어서 이제 센서 그 시에 뛰어 이제 Tommy Hunter show is on the cuz he show crazy in the kind best on the can the just then so so show the cuz he touch with the sick of the is the thing is the season in the kind the June awards condition the kind of Thailand is on then no the Gemini world condition was then no so so the cuz he touch with can go is in the country version that you can go is Hall of Fame kind of Je me suis rendu là, mais que les gens sont rendus là, mais rentrent dans des. Quand j'ai dit qu'on dit, c'est juste à Alberta, que je suis en déj, quand j'ai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Alberta, que j'ai dit qu'on a dit qu'on a dit British Columbia, qu'on a dit Pacific Ocean, que j'ai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dit qu'on a Let's say that the Kali Barika 1 million barrels can it say the good thing it's an idea good thing be getting a conjugal then that is in death here just where I could be go on as you know that you get to see conjugal get a code in the CBC goes a Rafi Butch Canyon as you show some of the see conjugal that you can see shows in the energy because you can see the deal you can get that because in show 그래서 유럽인 유엔지가 어떤 컨디션이 일단 스카이센 타일랜드에서 세인데 그거 우리 통한 사이언티스 컨디션이 되지라 알렉시 나발니라 러시아 그 프레지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개척하고 있는데 가디 컨디션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렇게 다시 그 생존이 되자 United Nations that is the immediate scientist of the ring is Alexei Navalny Slagini Thigini the country is sanctioned because new okay the is the 2024 case of Alexei Navalny that we Slagini

0: 그러니까 제가 대장 같은 호농 키고 내대장이 돼 뜻장이 딱 나가 보내준데 커머시고 커머시 뒤에 세사 뒤에 다 그시나 해디다 다 세사 뒤에 기사 뒤에 좀 선생님 그냥 CBC North Radio One 그라 대출된 아워다 이라서 다이티 세사 뒤에 다 시간 뒤에 나 해건 뒤에 다 큰 시디로 다 카호노 에서 타이거 내대고 탐들라 피르 세븐들 걸로 대고 저는 대 다 카호노 키우는 거
1: Alabama, take me down, Chicago. I get you.

그러니까사실제가다니고자다신라고내때라는데다니서제대로된내때다오지고건디나제카리시야그래서지금 Michelle Wright Do Right by me 라는 이제

텔레콤 기사 제가 좀 기억나 키고 네스테라인데 세서 제가 기사 제가 좀 좀 섬에 그 CBC 노트 라디오 1 게라 대초 된 아워라 해라 또 다이티 기사 제가 그때 감나서 그냥 디디 아민다 지야 그냥 디디야 더 블루 스프링스틴 더 댄싱 인 더 다크 던다 지야 더 그냥 디디야 그 전데라 레티큰 페데킹은 나때 된다 쳤는 존스 마슬리 저러고 제컨디네 중간에 해건디야 달라 케네시디오 차디아 브루스 스프링스틴 댄싱 인더 다크 나가지야 케노히디